We all pull that pull that pull that pull. 보정적인 시선에 맞서 우리는 애고 나쁜 기억도 많은 시련도 다 호기롭게 우리 막아놓지 불에 불. 내 생각에 아직 본성인 건 나를까 길었던 겨울 끝에 옮겨진 자본.